웬 회답들 곰돔이 생각나라 웬 기름에 심터멜 심펜살 웬 외삼에 콜헬티에 보세와 y después de adiós nada más.